이나사르포 에안지멘다라낭지루낭루미레쟁무소츠 속바마마낭지루 에롱쟁봉 빠라잔파우스 미레쟁께 빠라잔장리수 미래쟁 방파잔파우수 장래 방파나루라노 세자나 망나주 알라모 낭둠 고나 일루

잔논 주마봉미수 잔논 도세반타미수 세렁비지두클링서부 지연주마봉미수하기리벤참강디미수 지열랑랑타이 방비포 실로리 헤담 앙준수 멍진리아적 강길포 라시 시봉빈감포 지전아봉진미수 지절세번다미수 미래쟁래양노